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장이나 겉토 뭐 괴체맹이나 배우 가세 원이 아끼는 모양이네 자 원기 까먹어 자 원기 까먹어 아타

0: 왕프로비아 옹진인 마트야 에브라디 셰프가 예리스 마이 에브레이 에이오 오 어스라이디 에브라디 카이 엔쉐야 모네 수니에 하이에 오스라이디 마이 에스리에 니안체 마이 에치나타세 에브라디 에이오
1: I am a brother.